0: 우대 아 지지와 우대 우대 아 지지와 우대 우대 아 지지와 우대 우대 아 지지와
1: The best music.
2: We are Hits 106 KHQ.